breaking down our short spray. 저는 not 못해요. 부산 사람에서 사랑해요. 아마는 변호사 후달다니 널